0: 哦，好吧，交给我溜进监狱，时间到。
1: 第二天，
2: 早安，谢典狱长。
3: 早安，囚犯们。啊啊这是怎么一回事？我昨天晚上把这些囚犯都放走了，他们怎么会又回到自己的牢房？
0: 谢老板，现在可能不太适合讨论。
4: 你知道提早释放囚犯是犯罪的行为，你要给我进监狱，罪犯。
3: 什么？
5: 那就这样吧，反正也是在我的蟹堡王监狱。
4: 你不能关在这儿，蟹堡王监狱人满为患了，我们要送你去新监狱。
5: 哦，不要，我猜猜看。
6: 吃饭了，囚犯。
7: 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